0: Vụ án Thiền Am bên bờ vũ trụ, các tín đồ công giáo bị bắt vì phản đối Formosa hay chính quyền quốc danh hóa các tổ chức tôn giáo Việt Nam là những vấn đề được giới hoạt động Việt Nam nêu ra tại Hội nghị Tự do Tôn giáo Quốc tế 2023.
1: Chính quyền Việt Nam không tôn trọng sự thật và công lý. Rất nhiều các tín đồ công giáo của chúng tôi đã bị bỏ tù, đa phần trong số đó trong vụ Formosa năm 2016. Tập đoàn Formosa đã xả chất thải hóa chất ra biển, làm cá chết hàng loạt, khiến khoảng 500 km dọc biển bị nhiễm độc, khiến ngư dân và nông dân mất việc làm. Rất nhiều tín đồ công giáo sinh sống ở đó tìm kiếm công lý nhưng bị bắt và kết án nhiều năm trời, như Lê Đình Lượng, Nguyễn Năng Tĩnh hay Nguyễn Văn Hóa v.v., cùng với khoảng hơn 60 tù nhân lương tâm khác đang bị giam giữ ở đất nước chúng tôi.
0: Đó là phát biểu của Linh Mục Phêrô Nguyễn Văn Khải thuộc dòng Chúa Cứu Thế Việt Nam tại một phiên họp nằm trong khuôn khổ của IRF Summit 2023, được tổ chức vào hai ngày 31 tháng 1 và 1 tháng 2 năm 2023 tại Washington DC, thủ đô Hoa Kỳ, với sự tham gia của hàng chục chức sắc, nhà hoạt động và các tổ chức quốc tế đấu tranh cho tự do tôn giáo. Vị linh mục hiện đang học tập và làm việc tại Roma nói thêm với RFA bên lề hội nghị.
2: Thì tôi muốn nói cho dư luận quốc tế biết rằng Việt Nam đang vi phạm tự do tôn giáo. Nói đúng là nhà cầm quyền Cộng sản Việt Nam đang vi phạm tự do tôn giáo. Là trước đây họ tìm cách là tiêu diệt các tôn giáo, thế nhưng họ thất bại. Thì bây giờ họ dùng cái chính sách khác, bây giờ là họ dựng lên các giáo hội quốc doanh, rồi họ đặt người của họ vào trong ban lãnh đạo giáo hội. Rồi nếu như các cái giáo hội nào họ không thành công trong cái việc mà quốc doanh hóa thì họ sẽ đàn áp, họ sẽ khủng bố các chức sắc tôn giáo và họ sẽ tìm cách giải tán cái giáo hội đó.
0: Linh Mục Khải cũng cho biết chính quyền đang can thiệp một cách quyết liệt và thô bạo vào nội bộ giáo hội. Họ mua chuộc, đe dọa, gài bẫy các chức sắc tôn giáo để qua đó kiểm soát, khống chế các tín đồ công giáo. Ông nói tiếp.
2: Chả nói thì mọi người cũng biết là có sự can thiệp và là can thiệp rất quyết liệt, rất mạnh mẽ và rất trơ trẽn của nhà cầm quyền. Nghĩa là nhà cầm quyền á, gửi hẳn văn bản đến cho các vị bề trên và yêu cầu các vị bề trên trong giáo hội á, buộc các linh mục đó phải im tiếng. À, rồi còn tệ hơn nữa là tôi còn được đọc cái văn bản gửi đến cho một vị giám mục và yêu cầu vị giám mục đó buộc một linh mục phải im tiếng và chuyển linh mục đó đi khỏi nơi khác. Và hơn nữa là buộc linh mục đó phải thôi hết các chức vụ, có nghĩa là treo chức linh mục đó. Tôi còn được văn bản như vậy và tôi thấy là lúc đó cái vị giám mục đó đã không nghe theo lời chính quyền, thì tôi thấy là giám mục đó là khôn ngoan.
0: Cũng tại hội nghị, bà Tanya, một người đấu tranh cho tự do tôn giáo, mang câu chuyện chưa có hồi kết liên quan đến các thành viên của cơ sở tu tại gia đang bị chính quyền Cộng sản Việt Nam cầm tù, Thiền Am bên bờ vũ trụ hay còn có tên Tỉnh Thất Bồng Lai. Bà Tanya nói, vụ việc xảy ra ở Thiền Am bên bờ vũ trụ, chính quyền Việt Nam không chỉ vi phạm quyền tự do tôn giáo mà còn vi phạm cả quyền trẻ em, quyền của người lớn tuổi.
3: Tại sao mà cô thấy là cô phải đi vào và đem cái chuyện này ra thế giới? Tại vì họ đại diện cho những người lớn tuổi, ha, họ đại diện cho những em bé, trẻ thơ, những người đàn bà, những phụ nữ bệnh hoạn và những phụ nữ còn trẻ, họ rất là nổi tiếng. Tại vì một cái đạo nào mà họ tu tại gia, tức là ở trong nhà họ thì không có sự kiểm soát của chính phủ hay công an, thì trong nhà họ không biết làm gì, nhưng mà sau lưng của Thiền Am á thì được cả triệu người thích. Là cái cách sống của họ thì không có quốc gia như là Việt Nam, Việt Nam Cộng sản, thì cô nghĩ không cho phép cái chuyện này sẽ xảy ra.
0: Bà Đinh Ngọc Tuyết, chủ tịch hội đồng quản trị BPSOS, chia sẻ rằng mỗi năm phái đoàn Việt Nam cố gắng bền bỉ tham gia vào hội nghị tự do tôn giáo quốc tế với mục đích là để cho cộng đồng quốc tế không quên vấn đề tôn giáo ở Việt Nam cùng với các tổ chức.
4: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5: 캐나다 투게더가 다시 캐나다 플레이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축제와 맛있는 음식,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이 펼쳐집니다. CN 패밀리존, 원주민 마켓플레이스, 엑스포 86 특별전시, 마스코트 댄스 배틀은 물론 레베카 시촌 더 매티니, 더 스트럼벨라스를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다양한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하루, 7월 1일 캐나다 플레이스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canadaplace.c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7: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8: 오늘은 이번 주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고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강의 주제는 통일교육,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입니다.
9: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ICBC 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ICBC와 BC주 법무부는 신규 운전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관련 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응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학습면허인 러너스 라이센스, 즉 L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지정된 ICBC 사무소를 예약하고 방문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원하는 장소 어디서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 승용차와 오토바이 면허 취득을 위한 클래스 5부터 클래스 8까지의 면허 신청자입니다. 다만 트럭, 버스, 택시 등 상업용 차량 운전 면허인 클래스 1부터 4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시험 방식을 유지합니다. 니키 샤르마 BC주 법무부 장관은 과거 필기시험 한 번을 보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던 농촌과 외곽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온라인 도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시험은 기존 오프라인 시험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와 평가 기준, 합격 점수가 적용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도 까다롭게 마련됐습니다. 응시자는 반드시 카메라가 장착된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카메라가 상시 작동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ICBC는 시험의 보안성을 완벽히 확보하기 위해 캐나다 최대의 면허시험 전문 보안업체인 뉴모와 협력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주의할 점은 온라인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ICBC의 방문 자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 최종 학습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과 시력 검사 그리고 면허증에 들어갈 사진 촬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한 차례는 예약을 통해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필기시험 응시자들의 현장 방문이 분산되면서 도로주행 시험이나 면허갱신 등 다른 대면 서비스의 고질적인 예약 대기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 신청 절차와 프로그램 설치 안내는 현재 ICBC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유학생 비자 제한 조치 이후 BC주 내 대학과 컬리지들이 창사 이래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주 내 공립 고등교육기관 대부분이 무더기 적자를 기록 중인 가운데 대학 운영비의 최소 75%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BC주 공립고등교육기관 25곳 가운데 무려 19곳이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으며 연간 적자 규모는 총 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위기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국제유학생 비자 발급을 대폭 제한하면서 대학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BC주 대학가에서는 이미 180개 학과와 교육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중단됐으며 교수진 약 1,3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학생 지원 서비스도 45개나 문을 닫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수십 년 동안 누적돼온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는데 지난 1970년대만 해도 대학 운영비의 약 90%를 주정부가 지원했지만 현재는 그 비중이 평균 40% 수준까지 반토막 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대학들은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국내 학생보다 5배 이상 비싼 유학생 등록금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해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BC주 유학생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32,900로 국내 학생의 $6,200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고등교육을 도로나 파이프라인 같은 공공인프라로 간주하고 대학 운영비의 최소 75%를 공공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정책 제안이 나오면서 재원은 누진세 확대 등 진보적인 조세정책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BC주 정부는 현재 독립적인 고등교육 재정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올 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본인의 집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재가지원 서비스를 두고 BC주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대인 노인연합회를 비롯한 BC주 내 7개 노인단체는 지난주 약 40만 명의 노인을 대변해 의료서비스는 가정돌봄이 필요하다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재가지원 서비스에 전면 공공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목욕과 식사 준비, 투약 관리 등을 돕는 이 서비스가 정작 치솟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BC주 노인의 약 65%가 연소득 $37,000 미만인데 연소득 $31,000 수준인 노인이 하루 딱 1시간만 이 서비스를 이용해도 연간 약 $10,000의 폭탄 같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알버타와 온타리오 등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 서비스가 전액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적절한 가사, 식사 지원만 있다면 자택 생활이 가능했음에도 시설로 가야 했던 조기 입소 비율을 보면 BC주는 무려 12.5%에 달합니다. 이는 재가 지원이 전액 무료인 알버타와 온타리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BC주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10명 중 6명은 입소 전 3개월 동안 필요한 재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가정돌봄 공백은 고스란히 의료장비 유치와 병원 마비 등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병원 치료도 필요 없는 이른바 대체 수준 치료 환자들이 병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BC주 전체 병상의 약 16%인 1,600개 병상을 이 같은 대체 수준 치료 환자들이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낭비되는 의료비만 연간 최대 8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십 년 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집안일과 장보기, 말벗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홈 어시스트 모델을 구축한 타 지역들의 사례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여파로 올 여름을 비롯해 앞으로 BC주의 모기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물려서 가렵고 불편한 수준을 넘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옮기는 외래종 모기들이 BC주에 정착할 위험이 커지면서 보건당국이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BC 질병통제센터는 기후변화가 모기가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따뜻한 날의 수, 즉 성장 가능 일수를 대폭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모기종에게 가장 이상적인 성장 기온은 섭씨 25도 안팎인데 이 같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모기의 생애 주기가 훨씬 빨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지역에서 한 시즌 동안 한두 세대에 그치던 모기 번식이 앞으로는 한 시즌에 무려 10세대에서 12세대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과거에는 BC주의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했던 위험한 외래종 모기들이 점차 북상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염병의 징후는 이미 현장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BC 질병통제센터는 지난 2024년 휘슬러 지역에서 발생한 3건의 소아 뇌염 사례를 계기로 지난해 여름 스쿼미시부터 펜버턴에 이르는 시투스카이 지역에서 대대적인 모기 감시 시범 사업을 벌였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당시 소아뇌염을 유발한 원인은 모기 매개 바이러스인 캘리포니아 세로그룹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비록 BC주에서는 매우 드문 감염 사례지만 캐나다 전역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토착 모기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BC주의 모기 매개 질병 위험이 당장 위험 수위는 아니지만 특정 지역의 모기 종 분포와 바이러스 순환 여부를 가려낼 기초 데이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일상에서의 방역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연 소식입니다. 올해로 제24회째를 맞는 한인문화축제가 올해는 조선시대를 테마로 더욱 풍성해진 공연과 체험은 물론 한국의 유명 아티스트가 특별 출연해 현지 사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한인문화협회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역사와 고풍스러운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캐나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세대를 초월한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경기 춤연구회를 초청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한국 고유의 전통무용과 역동적인 가락을 선보이며 축제의 격을 높입니다. 이어서 한국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메인 게스트로는 한국의 인기 힙합 아티스트이자 방송인인 딘딘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재치 있는 무대 매너와 음악으로 밴쿠버 현지 팬들과 함께 축제의 열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대 공연 외에도 한국의 맛을 선보일 푸드부스들과 다양한 로컬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벤더마켓, 한복과 놀이를 즐기는 문화체험, 그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패밀리 액티비티로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TD, 재외동포청,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더 KTV, 버나비시 등 다양한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는 전면 무료로 운영됩니다. 오는 7월 18일 토요일 버나비 스완가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24회 한인문화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0: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다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11: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12: Sell College, empowering students to learn.
11: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13: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14: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15: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16: 오늘 저녁엔 제가 인권의 완전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완전한 인권 국가가 어떻게 생겨먹은 국가냐 하는 데 대해서 개념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연방 국가가 멋진 나라인데 그걸로 가려고 하면 그 인권의 구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길이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저런 것도 생각해보다가 결국 우리 사랑방에서는 가능한 길, 합리적인 길을 한번 구상해보자. 그랬습니다. 그 길을 찾으면은 집을 짓는 설계를 하는데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통일을 하려는 하는 큰 건물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자가 저도 설계자고 자랑방 자체가 설계의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것도 꼭 해야 됩니다. 영리상학적인 이론, 이론적인 이론, 실질적인 상황으로 볼 때도 통일 없으면은 우리 민족이 살 길이 막연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전쟁에 의해서 모두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의 길을 찾는데 이 누구와 누가 통일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걸 알고 보니까 이 남과 북이 통일돼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크더라 하는 것이 저희 결론이고 우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가 조화되고 융합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리적으로 좀 비약을 해서 역설적인 논리, 말하자면 변증법적인 논리를 이용하면은 가능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변증법적인 논리가 우리 통일의 길을 보여준다. 변증법의 정반합인데 정반은 남과 북 각각 제도고 정부고 정국가고 그런데 합이 이제 우리 통일정부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통일체제가 합의 체제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변증법적인 논리가 뭐냐 그걸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통일을 하는 데는 그 변증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는 체제들을 서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새로운 제3의 정부 이상적인 정부를 구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남과 북에 각각 자기들이 개성이 다 있고 또 자기들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점은 덮어놓고 단점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제3정부가 생기면은 장점에서 배워서 통일연방국가를 만드는데 참고로 하지만 단점은 지금 이 상황에 분단되어 있을 때 극복해야 됩니다. 남쪽에 대내적인 모순인 빈부격차나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거나 이런 미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나 이런 건 남한에서 극복해야 됩니다. 북도 사회주의 국가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잘못된 건 극복한다는 그러한 그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적인 사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방국가는 이상적인 국가이고 연방정부 체제는 이상적인 체제여야 된다. 정반 합의 체제여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냐 분명히 우리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 정반합에 정반할 때 합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을 추구를 하지요. 그래서 합이 이상적인 사회인데 어떤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겠느냐 제가 사회과학자로서 인권운동을 연구하는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으로서 결국 결론은 인권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처럼 생각하는 인권이 아니고 또 어떤 체제가 생각하는 인권이 아니고 우리는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범주에서 인권이라는 걸 봐야 된다. 요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앙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경주하겠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인권을 한다고 그러는데
인권이라는 게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엔 제가 인권의 완전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완전한 인권 국가가 어떻게 생겨먹은 국가냐 하는 데 대해서 개념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연방국가가 멋진 나라인데 그걸로 가려고 하면 그 인권의 구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인권이 그러면 자유, 자유라는 것은 방종입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놔둡니다. 제 마음대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건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정당화시킨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인권은 이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타당성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나면은 누구나 다 가진 권한이

그 두째고 셋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셋째는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어떤 쪽에서 인권이 유린되면 그거는 걔들이 이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 때문에 미국이 외국에 나가서 무슨 외국의 내정 간섭하는 데 대해서 저도 많이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권적인 그 입장에서 그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그 나라의 문제로 맡겨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인권의 이 세 가지 개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인권이라는 것은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섯 가지와 또 요 마치고 나서 또 여섯 가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권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권이 생존권입니다. 그건 세계가 누구든지 다 산 사람은 그걸 인정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 생존권만큼 더 중요한 인권은 없습니다. 자유가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권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수단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 영역에

살아야죠. 한 이거는 어느 나라고 간에 어느 이념이든지 간에 생존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한데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은 그걸 비판을 해도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식주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안보가 있어야 됩니다. 동네에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서 식량을 훔쳐간다든가 약탈해 간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체제의 질서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다 그렇지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의식주, 시기주를 좀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0: 거기서 요새는 생존하기 위해서 병에 안 걸려야 되고 병에 걸리면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인권에 해당합니다. 전염병은 안 걸려야 되고 걸려도 치료를 받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건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체제가 해결할 수도 없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이런 광범위한 의미에서 생존권을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권입니다. 자, 그러면 생존권은 자 그렇게 합시다.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그런데 생존권이 우리 살고 나면은 사람 둘째로 우리가 중요한 인권은 더불어 사는 권리입니다. 자기는 사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무슨 이런 얘기도 철학자들이 많이 했지만은 그래서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 게 좋습니다. 동향이 있어야 되고 조국이 있어야 되고 그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르쳐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인권이다. 더불어 사는 걸 우리가 박탈당해놓으면 사는데 말하자면 보람이 없어집니다. 사는 의미도 없어집니다. 더불어 살지 않고 혼자 사는 건 그건 죄진 사람이 감옥에 가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옥살이를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은 더불어 사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자, 더불어 산다. 그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을 위시해서 교육기관이나 사회제도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이 나를 더불어 살게 만들어줍니다. 학교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게 인권의 해석입니다. 이걸 우리가 미국과 서구에 가르쳐줘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권한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걸 더불어 사는데 셋째 인권이 중요한 것. 야리청 위청에 두고 살면 안 됩니다. 평평한 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이 없는 더불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기는 사는데 노예 제도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 인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되 평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국가에는 중산층이 발제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중산층 안에는 평등합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빼놓고 중상층이 제일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장점인데 그게 지금 유린되고 없으면 그걸 살려야 됩니다. 중상층이 많으면 평등이 확장됩니다. 평등, 그런 의미에서 평등. 우리 조선에서는 평등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재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해서 인간의 가치를 평등하게 주는 그런 도덕적인 규범도 있고 이념적인 착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 생각해서 평등한 사회를 추구를 하죠. 평등한...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3: 캐나다 투게더가 다시 캐나다 플레이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축제와 맛있는 음식,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이 펼쳐집니다. CN 패밀리존, 원주민 마켓플레이스, 엑스포 86 특별전시, 마스코트 댄스 배틀은 물론 레베카 시촌 더 매티니, 더 스트럼벨라스를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다양한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하루, 7월 1일 캐나다 플레이스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canadaplace.c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3: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안녕하세요. AM 1320 라디오 6입니다.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강의 주제는 통일교육,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입니다.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남북이 힘을 합쳐 개성의 통일평화대학을 세우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대북관계 최고의 원로 전문가인 박한식 교수는 50여 회 북을 방문했고 1994년 북폭위기 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이끌어 긴장 해소에 기여한 숨은 주역입니다. 2009년 미국의 두 여기자가 억류됐을 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평화의 설계자로 불리는 그는 매달 한 차례 온라인 줌으로 박한식 사랑방을 열고 북미 현안에 관한 통찰력 있는 조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0: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정당화시킨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인간의 본연적인 권리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인권은 이 세 가지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류의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 때문에 미국에, 외국에 나가서 무슨 외국의 내정 간섭하는 데 대해서 저도 많이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권적인 그 입장에서, 그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인권을 유리하는, 유린하는 것을 그 나라의 문제로 맡겨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인권의 이 세 가지 개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은 인권이라는 것은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섯 가지와 또 요 마치고 나서 또 여섯 가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권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권이 생존권입니다. 그건 세계가 누구든지 다 산 사람은 그걸 인정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 생존권만큼 더 중요한 인권은 없습니다. 자유가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권을 어느 정도 희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필요한 수단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권 영역에 들어갑니다.

살아야지요. 한 이거는 어느 나라고 간에 어느 이념이든지 간에 생존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한데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은 그걸 비판을 해도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식주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안보가 있어야 됩니다. 동네에 다른 사람이 쳐들어와서 식량을 훔쳐간다든가 약탈해 간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체제의 질서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고 다 그렇지요.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의식주, 시기주를 좀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희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존권에는 의식주와 사회 안전 이것이 필요하죠. 절대 필요하죠. 그게도 거기서 요새는 생존하기 위해서 병에 안 걸려야 되고 병에 걸리면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인권에 해당합니다. 전염병은 안 걸려야 되고 걸려도 치료를 받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건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체제가 해결할 수도 없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이런 광범위한 의미에서 생존권을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권입니다. 자, 그러면 생존권을 자 그렇게 합시다. 우리 생존권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그런데 생존권이 우리 살고 나면은 사람 둘째로 우리가 중요한 인권은 더불어 사는 권리입니다. 자기는 사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무슨 이런 얘기도 철학자들이 많이 했지만은 그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는 게 좋습니다. 동향이 있어야 되고 조국이 있어야 되고 그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가르쳐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인권.

0: 더불어 사는 걸 우리가 박탈당해 놓으면 사는데 말하자면 보람이 없어집니다. 사는 의미도 없어집니다. 더불어 살지 않고 혼자 사는 건 그건 죄진 사람이 감옥에 가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옥살이를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은 더불어 사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자, 더불어 산다. 그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을 위시해서 교육기관이나 사회제도나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이 나를 더불어 살게 만들어줍니다. 학교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고향이 있어야 되고, 동창이 있어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 인권의 회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미국과 서구에 가르쳐줘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더불어 사는 권한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걸 더불어 사는데 셋째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아래층 위층에 두고 살면 안 됩니다. 평평한 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이 없는 더불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기는 사는데 노예 제도 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 인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되 평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국가에는 중산층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중산층 안에는 평등합니다. 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빼놓고 중산층이 제일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 혹은 자본주의의 장점인데 그게 지금 유린되고 없으면은 그걸 살려야 됩니다. 중산층이 많으면은 평등이 확장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등. 그 우리 조선에서는 평등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재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식으로 해서 인간의 가치를 평등하게 두는 그런 도덕적인 규범도 있고 이념적인 착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 생각해서 평등한 사회를 추구를 하자. 평등한 사회 안에서 살자. 이것이 인권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통일을 우리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은 평등한 사회를 분배의 정의를 평등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너무 평등하면은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평등한 게 문제가 될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평등한 걸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등하게 사는 걸 억지로 정당화시키는 것이 정치 이론이고 그렇지 평등한 것은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인권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받아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럼 평등권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평등만 하면은 그게 이제 사람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평등하지만은 자유를 또 원합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이 평등하게 강제로 이렇게 노예도 해방시키고 그래가지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노예가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노예 해방되고 나서 자유가 있어야지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에서 성공도 하고 올라가죠. 사람은 올라간 맛이 있어야지 사는 맛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등이 있고 나서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평등 밖에서도 일정한 자유가 있어요. 자유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자유라는 거는 선택권입니다. 자유행동은 전부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행위가 곧 자유입니다. 선택. 선택을 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면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선택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택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사회 구조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사회가 중요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권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하지 못한 사회는 사회 민주주의가 잘 되지 못합니다. 사회 제도가 잘 들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그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야지 평등을 추구하는 데도 의미가 있고 자유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자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로, 그건 이제 우리가 사는데 상하가 없다, 다 좋지. 인간관계에서 바람직한 규율, 도덕성 이런 걸 우리가 이 세상에 제시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간관계는 지속성도 없고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무시를 자꾸 하는데 미국도 말을 사랑 많이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결국은 이 인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정의가 안 됩니다. 사랑은 정의가 안 됩니다. 정의 누가 해보세요? 할 수 있는가? 사랑은 느끼는 거지 구두나 혹은 머리로서 정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사랑에 의해서 맺혀진 가족이나 이런 건 가족의 신성성을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그 사랑권이 있다는 것, 이걸 사랑해야 되는, 그 가족끼리 같이 살아야 되고요. 사랑한 사람들은 그 이상 가족을 내놓고 나서 이상 가족을 정당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단대가 이상 가족이 수백만이 아직까지 수십만 살아있었고요. 이건 정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권을 유린당했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살 수 없다는 것. 사람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게 어디 가서 가족이 있는 제도에 가서 설득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권한을 그러니까 몇 가지 얘기했죠. 첫째 생존권, 둘째 더불어 사는 것, 더불어 살기 위해 평등한 것, 자유한 것, 이런 거 했죠. 사랑.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건 서구에서는 잘 인정 안 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나라 안에, 나라를 가지고 살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권에 해당합니다. 그게 없으면 인권이 유린되고 박탈될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도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민족의 순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을 때 우리 고생 다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는 뭐냐?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 여섯 가지 또 나라가 꼭 가져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는 언제 말씀 좀 드린 것 같고 나라를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언어가 있어야 되고 또 다스리는 체제가 있어야 되고 이념이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일부만 있고 다 없으면은 큰 좋은 나라가 아니고 반나라입니다. 반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반나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온 나라로 만들어 가지고 통일을 하는 그러한 순서를 밟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인권을 여섯 가지로 봤다. 육권, 저는 육권 여섯 가지라고 인권 6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인권을 쭉 미국에서 가르치면서 이 여섯 가지를 항상 설명을 하고 풀이를 하고 이 여섯 가지를 위한 수단 방법을 정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저 자신만 그럴 게 아니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인권을 충분히 보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정치의식과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된 나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든지 이 여섯 가지의 인권을 향유하고 즐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나라가 좋은 세상을 생각할 여지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회가 인권이 보장된 완전한 종류의 인권들이 다 한목에 보장된 나라가 곧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연방국가는 또 연방정부는 이상적인 체제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여섯 가지 인권이 있는 이상적인 국가를 추구를 하자. 누가? 우리가 추구를 하자. 그러면은 우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런 의향이 있으며 그런 욕망이 있느냐,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요새 많이 민족 얘기도 많이 하고 민족의 주체성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 우리를 좀 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저도 그거 개봉하기 전에도 가봤지만 당군능이 있지 않습니까? 당군이 우리 조상의 시조다, 원조다. 이제 그런 이론과 그런 실념에서 당군능도 만들고 당군 배달 민족을 북에서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과학성이 있는가, 그것은 두고 보고 또 앞으로 또 연구해야 되겠지만, 그 이제 민족의 정통성을 우리 민족이 누구냐 해서 물어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당군의 자손이다. 오다가 이렇게 저렇게 됐지만 역시 그 맥을 그렇게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제 그걸 뭐랄까 귀납적으로 보는 겁니까? 연역적으로 보는 겁니까? 그래. 그 다음에 보는 방법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거울에 들여다보면서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올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3: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4: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5: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박한식 교수의 통일교육에 대한 강의를 보내드립니다.
0: 연합적으로 보는 겁니까? 연협적으로 보는 겁니까? 그래. 그 그 다음에 보는 방법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거울에 들여다보면서 너는 누구냐? 제가 미국에서 55년 대학 교수하면서 매일 하루 몇 번 가는 것이, 퇴근하는 것이 뭡니까? 소변 보러 갑니다. 소변 보러 제가 저 화장실, 위생실에 가면 항상 제가 저게 보입니다. 그걸 딱 보면 저 혼자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넌 누구냐? 저 이름이 내가 아닙니다. 저 이름이 내가 아니고 저 민족도 내가 아닙니다. 제가 직업도 내가 아닙니다. 그럼 나는 무엇으로서 나를 규정을 해야 되는가? 나의 성격과 나의 가지고 있는 인품 혹은 그 영어로는 personality, 그 인간 성격이죠. 그게 뭐냐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좀 개방된 사람이냐, 닫혀 있는 사람이냐, 내가 추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냐, 현실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 이런 가치관에 의해서 내 입장을 찾아보는 것이지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넌 누구냐? 그 제가 이렇게 한 12가지 있어요. 나는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그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남북의 공통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한 6가지 7가지 제가 찾아냈는데 제가 이 워낙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여기 저기서 많이 흘립니다. 혹시 들으셨다면 중복되면 용서하십시오. 우리 민족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아는 민족입니다. 사람을 인간보다 우수한 존재로 아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인간 언제 사람 되려고 하는 우리 귀에 닳도록 듣지 않습니까? 그 얘기 남쪽만 들립니까? 북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전 사랑방 손님 여러분들 잘 알죠? 저 언제 사람 되는가? 그거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 성숙되고 인간이 일정한 단계를 넘으면은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을 우리가 줄을 꺼서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되면 인간이라고 그러느냐.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아주 상식적인데 우리 통일 문화를 생각하려고 하면은 통일 작업을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 사람과 인간을 구별하는 나라가 제가 아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물론 아니죠. 언어에도 없습니다. 영어에 사람과 인간을 구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체 사상이 사람 중심의 사상이라고 김일성 수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걸 저는 두고두고 씹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세상 들었지만은 방장엽 씨가 서울에 있을 때, 평양에 계실 때 제가 많이 토론을 했어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인간만 구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 나름대로 생각이 있죠.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기가 나서 얘기를 다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게 이제 정치 이념에 의해서 많이 재색이 되었지만 우리 민족 자체가 사상이 나오고 하기 전부터 수령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전부터 우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이 안 되면 돌아오지 마라. 사람이 돼가 집에 돌아오라. 그런 얘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방된 셋째 나라에서는 연방국가는 이념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사람을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인간이 사람 되게끔 하는데 힘을 넣어야 됩니다. 인간이 사회화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 자라는 것도 그렇고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 주제는 과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하겠지만은 교육 자체의 큰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 만드는 역할을 교육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면 사람 만드는 역할이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된 걸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그 우리가 토론하고 생각해요. 사랑방에서 또 토론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방에서 우리가 토론할 때 누가 사람을 하면 정리를 해보십시오. 인간과 사람의 차이를. 도덕이 더 있으면 충성을 더하면 집단에 대한 충성이 더하면 충성을 더하면.
6: This is CHMB, AM 1320, Vancouver.
7: Canada Together is back at Canada Place. Join us on July 1st from 11 a.m. to 6 p.m. for a day of festivities, great food, family fun, and performances. Don't miss out on the CN Family Song, Indigenous Marketplace, Expo 86 Exhibit, a mascot dance-off, as well as incredible performances from Rebecca Sichon, the Matinee, the Strumbellers, and many more. See you at Canada Place on July 1st as we weave together the fabric of a nation. Details at canadaplace.ca. Canada Together is back at Canada Place. Join us on July 1st from 11 a.m. to 6 p.m. for a day of festivities, great food, family fun, and performances. Don't miss out on the CN Family Song, Indigenous Marketplace, Expo 86 Exhibit, a mascot dance-off, as well as incredible performances from Rebecca Sichon, the Matinee, the Strumbellers, and many more. See you at Canada Place on July 1st as we weave together the fabric of a nation. Details at canadaplace.ca.